0: 那么最天天的不会的人，他们同门，突击前边往前等，突击上就，不晓得他们确定的对位，前面那一块他们就他们不晓得这人被什么东西的输赢，俺这不会的人看工作需求，同门确定心里的人空空，咱们两个鸡蛋拿过来，直接不满意，屋里哪能么就把鸡蛋空子将军全部敲呢？
1: 其实，这种估计对团员来说，锻炼度下手了，肯定讲的会高。刚才那位，这里是比如我们班里录取王金，开始出年年的收银。我们班里录取王金，开始出年年的收银。我们班里录取王金，开始出年年的收银。
2: 那个三级别确实就对，哎呢，哦呗，该说的吧，咱们下面嘛，团员就的，那下面的团员就的，那个三级别确实就，那个三级别，咱去了呀，我嘞，咱早晚那个三级别去了呗，开始忙不用不着的，因为呀，早晚他说的就接待钱的，哦，他接待钱的是你们都三百钱的呢，哎那边，嗯，差外面的等你钱，三级就担保这边，年纪早晚就严肃了，我那边，哦，三级给担保几万多钱的，谁要呢？
1: 我被南瓜三姐被担保你，你被年纪大了就严肃了，闲了差不多半了，咱别差不多半的别走了。哦，打，等等，等等，那边南瓜三姐被去，咱别打差不多半，单位钱的这边人呢，我被我那边打没吧打，打开门了吧，咱别东西让我进去打得不，哦，等这个打开门了吧，我这呢，哎呢，我呀，告诉我的这个人。
2: 哦，你不担心这不能就往看了，咱不担心这不能就往看了呢。等这担心这不能就，就那个南下的等呢，哦，西龙这送个南下，等这边，哎，那边打开了个机，我等这几个等呢，哎，那哦，哦，那不三姐别去，那不三姐别，但那不三姐别去，等这几个，刚才样呢，俺的希望呢，先给这个三百钱呢，别差外面吧，年纪早晚就早就去趟，我大概那些那边单位钱呢，哎，呢，搞的呢，这个，哎那。
1: 我呢，俺的希望呢，先给别打那边的南下，哦，就先你等这个等的，咱先用的，就当做起来我们的钱了，都是钱，不当，当真正的不白，我哪怕三姐不去，得了呀，南西给，哎呢，我的那边大概钱的这边也呢，大概也呢，中到嘛我试试先用一把的，其他嘛我的，到这把的，哎呢，三三把都五毛把钱的，大概钱的试下用的，哦，不当，哎呢，嗯，这边钱呢，哎呢。
2: 哦，年度给贴吧，咱们掏些钱就是咱掏些钱就明白了，忘记那个大合作的人也不是那边的，等等这边，但那个的话，哎那边钱就，我给明白了，年度给钱就，然后三级给钱就，我不，贴过钱不白，哪边没白，哪边没白钱就，现在送我南新给钱就全部现在都送我，等等，我不送你，等等这边，但没有明白我送，我说的，等这个他呢，哎那我年度给，让给他，我贴这边，你别过往主要给钱都给他，啷么了？
1: 哦，他别给他拿嘛，拿嘛，贴吧。哦，这里是给他明朝送一百银子，年底给贴过，然后三级给贴过，贴过钱不贴过钱的，贴过送下来。哦，等等这边伢两个贴过你不就几多钱呢？贴过满把钱的，几多单位都在呢？贴过其中你一把的。再打呢？哦，俺让这那边拿过三级的去了呀，大概钱的中到嘛话是，几百钱的贴过其中你先的送的。哦，三个贴过钱的就要三个贴过是就的。
2: 哦，你哦，告诉我的，贴过钱不空一把的，哦，二蛋白，这边钱呢，打，三百三级的，行呗？哎，那边这边钱都落下几送下了，大概钱呢，真的呀，这个五千不到啊，不给打，哦不，先的，哦送完人就在那，俺给那边，俺这边全部都是这个，五千不到啊，可能就了，但呢，哎那边俺娘说现在就差的，再要不银子，哎那边三个多些贴过，俺都希望能行的，到哦，哦，真的这边打，贴过钱不空钱都差的。
1: 在哪？俺那俺让是，哦，咱学校的是俺那俺让是在学校的，哦，等这个别学个别，那么着忙不一般呢，哪怕三级别去，哪怕三级别去得了呀，哎那边贴过其中你一般他呢，贴过钱不去，哦，贴过钱不去了呀，到达俺你一般那呢，俺去，我第一嘛，哦，但真正这个三个去得了呀，不当，到贴过钱不得贴过门把钱呢，贴过门把钱呢，人家做实际团队应该去的，而咱们三百天这些写了下呢。 teda, ene be ranchibu, obe, ene be kawale tebe, tarba tabe, leto, orda ene, obe, saba tete be simbe tane, ene, obe, shilasundigi be tingin lalani, orda be, shilasundigi tingin lalani, ene, obe, tolam, jolam, tolam, kolam, sa, tete be ene be, lamna ba rimbe mundu cheni, ene rangi be, da chanju, rangi be, tabje chanju, ene, milo, lampe mundu cheni. Kasa, oh, did they change it? Rada so rang the chair to all those chenny. That lamb alone is wrong. Take what shampoo say you did, or the ninja zawaj, rather tell me about ninja zawaj and the masse. Shall upon nurse the bounce of Maimba, rather nurse the dog was a Maimba, shall a pendant to Yashi. Tay, you go ya, shall a tell me she was a toyma, shall a pendant to Yaki, Ningo with Tangioma. What in the Indu, or champagne chain matuna, shall a never bond, so shall. That Taquashambus, you declare ya, Shannon, no bond, Shannon, Tawan, Mijibas, and Main, but Shannon, Ta, Panda, Shan, Semjan, and Gipe, Dumit, Judas, Sawa, Dawa, Tada, Druyag, Kur, Rangden, the Chedi, Tedder, Tapasan, the Kunalandi, any, Ranabe, Gaza, Semjibani, Shandish, Yanda, so the Shangjum, the Swan, and Shingi, and no, Dumbayin, the same Kabaji, Kedi, Tetane, 다가나신 어다 자외주 달라야 어 이니베 자주 디시시베리 빼메 자주 도지리 이니베 빼메 디시시베리 쓰니 너 그게 릭숨숨베 나네 어 다리디 릭딩고 자주 빼메리 쓰야지 달라야 이니베 사발 하다면 막고 이제베 나네 끔들 이니베 파조 투지 셈부시 파조 투지 셈부 달 어 그다음에 투지 셈부 라야 꾸이 남줄 이니베 가소리 셰지 차니 베 셰시 어 베시 가소리 디 셰지 셰시 어 된대게 네베 차동 장동도 서고 된대게 꾸이 있는 줄 네베 담매다 파가 망고 예배 나네 어 그러다 망고 예배 나네 근데 어 네베 겔로마 빼물로 어 빼물로서 차대 봐 겔로 겔로 마 빼면은 마 녀어 주지 줘에 네니 가소래 다 최고로 돼야지 네니베 다 왕 돼야지 도스래 어 대단아 된대네베 다 도지 챔베 있는 왕 내봐 왕 어래 다 왕 내거지 왕 내봐 나야 Any once, once you did, or then looked or tapped a chevy once only. Well, the Taja Tether Tay, anyway, Gasuri, Piggy, Lamjin Namshanam, any Nyasam, Gomson Chaval, Piggy Wanchi, anyway, Lamdusu, Rani, or the Gasuri, Piggy Wander, Lamjin Banam, the Julipi, the Obe, King is the Chap, Julie Kirun to Chap, or Tendend, Pasha Chavas and George Julia once again. Tending any one Chaval Laya, anyway, Gasuri, the Jingo Chile Ten, any one could go.
0: 这些人把他们的朋友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的经过的时候他们
2: 어 도스니 어디에 임베 나 도스 임베 대대비 이제 왕 내가 라야 내가 이제 왕고하는 건도 따고 이제 녹아버리 그다음에 저지기 쳐들어가지고 따근신이 따근신이 봐도 저지시 배팅이 말이야 어 근데 인도스는 왕고하는 뭐라 이제 따근도 대나 따근 배워라야 나니 로메 라메 차와도 로메 차와 니여발레 다 더리 니 따군다 무시파 규칙을 마셔야 인도 어베 더니 주제 와려버다 디스 마탄니 칸다베 어 왕무신님 아니 두샤 두샤샤 나신신 어 더 어베 두번거도 송하셔 두신 대야니 뭐니 베 타이나 저 거마 그다니 베 저주 베 하투 거네 어 아니 베 어베 타이나 저 거야 어 거번거도 송하네 테네 아니 어베 군버도 받아 Then any dungeon time it is to you, any part dungeon, rather more to do to me, rather Jubatade, more to be to do to it, all the castle, Dingi. Then, or Talaya, any of the Chavangon of the Tane, any dungeon which is one lamba, or ten of Lament on the Sawata, but ten of Leversin. Oh, rather Lament on the Sawata, Tijella, any, oh, your carsore, and Kelo Thomas in the Chiltava, the Kelo Mendoza, the Sumer Polo combat, the ten of Leversin. That, Hada. 제가 로마나님 아니 가족을 체크해야 어 왜 체크해야 아니 왜 차 사와다 아니 왜 추 차와다 만대표 왔으니 어 대수부도 작업해 봐임베 다 추 차와다 아니 왜 차 사와디디 뭐라 심비 표시 나가 차와 인자 아니 나가 차와 상아 매배도 세 버리니 차 돼야 돼 매배체 여주신에 돼 사지 돼 와와 영야 돼 영먹어 줘 수도 샤 돼 돼 아니 와 슈가 싶어 있어 매배체는 돼야 소리 아니 여주신에 떠셔 살 돼 매배 가서 매배체 ni dia de na ba cha cha dia de ti ti wa ba ya za ya ha ja ran tha tha na ta so de na ba ta ta so ta na ko la ha ja ran tha tha cha ya ma cha na de cha cha na so de da cha cha de tin de na na chu cha wa sin de ta gi a ma shi ka sha ya de ta cha si jin ta shi chung ya da ma da ta che ga ya ma de ta du si di che ta de ne di che la man zhen bu ya yin be ta man zhen bu ya ti oh ene la ma de jing guo ji ta zo 파 모예메도 때니 아니 대 통례 따왕 쉬에 던도 아니 파 맨데 비기 인사 받게데 가다 응어 소이니 페 링실링데데 제베 파 가소레 그다음에 뉴주기 페 까바 편은 사가지 파 메디 어 대다 보이니 어 대 참베 너나베 아니 베 랑게베 투순도 사베 개라다와 지시베 디디 어 린진 맨데 상부이니 파 충분히 바꿔야데 아니 물러일란데 뮤냐바데 제디 어 아니 레
3: 다